0: 무엇이 타고 있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.
1: 바보냐? 사람 있으면 저 불에 그냥 있겠냐?
2: 다들 주소연. 안정 평공의 상관 태원 규정. 걔다 평이가 3등공. 算是 顶天了.
3: 과격했어.
2: 特等功.
4: 必须授予特等功.
5: 黄金剧场 由 万通筋骨贴 特约 播出. 万通筋骨贴 痛的来一贴. 快止咳 咳咳平胶囊. 快止咳咳咳平胶囊. 万通牌咳咳平胶囊 止咳 毫不留情. 万通药业.
6: 万通筋骨贴 痛了来一贴.
7: 就退休了嘛，找点事儿做，所以现在飞无人机。

0: 규칙이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.
1: But we must say.
0: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당신 측은 여전히 자발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모든 포로를 송환하는 것이 저희는 국제관계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.
1: Is an international practice.
2: I'm sorry. There's no space to negotiate prisoners of war.
0: 다른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건가요?
1: Talk about other issues.
2: We can terminate this agreement immediately if you'd like to bring up sensitive issues.
0: 어떤 민감한 문제인가?
1: What sensitive issues?
2: I think you and I both know.
0: 뭐가 무서운 거야?
1: What are you afraid of?
2: I suggest that we adjourn for the day.

0: 야야야야 일어나 일어나. 공상구하면 어쩌려고?
1: 앞이 빈대라 공상구하면 교환성으로 수하면 됩니다.
0: 그래도 졸리면 안 되지. 정신 차려.
1: 네.

0: 성관님, 방금 쏘이탄을 쏴서 지금 밑에 불이 났습니다. 혹시 타고 있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.
1: 바보냐? 사람 있으면 저 불에 그냥 있겠냐?
2: 안 믿으면 가봐. 혹시나 공군 있는지도 몰라.
0: 맞습니다. 누가 저렇게 멍청해요.